우르 오시려 거란인 머리카나 쫙거려 가위니로 보가 완도로 노트라놀리 마카로 뿌요 보나보 다나노바리 우리 칼라니안 라트리 칼르 야야 디가 실려 수보하더러 드마이어 비문이 우타나노바리 가그누라 스바우라 슬라완 세트리너 디아쿠타니 야이 루르 주노마니 시르 카칸토 키트 마판 카